0: 기다려 가고 계속 하비스카 지면은 딱 춤이 알로
1: 알로
0: 뭐래
1: 아마로 산 그러면 무슨 내가 그래야
0: 돼 이것도 심이만 두 가나 나한테 뭐 해야 돼
1: 이 정도 나한테 기운을 말해